나버츠 탄다 페셰카 센트브시히 타 티링레서 니마 차진 다르 투글레림 슈규 투주 딜레브시히 텐데송장 녜 마란츠 페두 미럽 충주 탄 게베 토메 콜라 도르담 슈네 삼바이 쳔가베 투수 강리 라베 콜베 유테 차셰 갸초원니 초인 초이 균림기 감디 유종 차 테네 미 도와 충주 이노 미 도와 충주 양 Pe Usu Chungzuni Pajo Jeresigi Namdu Shikang Pamantoma Duba Tasimuni Ri Kawajinki Takib Tu Duba Le Juzul Mindawe Tugu Tu Chungani Dovarik Tu Tsepeba Yin Tela